啊，喂良啊，喂良，喂良，喂良，嘿，乜你走边笑啊？点解你唔睬我啊？哎呀死啊！喂我冇出嚟，我搞唔掂啦！哎呀，喂良啊！咁啊財事咁揾你，唉，我冇你冇收噶嘛，唉，你咪行你啊！